0: 대표파의 약간 이효리 씨가 나옵니다. 이효리 씨도 예전에 이제 예능의 어떤 굉장히 대명사였는데 결혼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연애 소모가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이걸로 활화산처럼 약간 죽은 게 아니었고 휴화산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불붙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희철 씨까지.
1: 그쵸. 내 연애는 어렵지만 남의 연애 훈수도긴 잘하잖아요.
0: 우리
1: 누구나 다 잘하잖아요.
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훈수왕입니다.
1: 갑자기 객관적이 되면서 막 이렇게
0: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핸드폰 내놔. 잠깐 기다려봐.
1: 맞아. 근데 그거 또다 정답이잖아요. 내가
0: 남이,
1: 그
0: 맞아요.
1: 판에 끼면은 막 이게 이성을
0: 이게 맞아요.
1: 잃는데.
0: 제3자로서 바라봤을 때 객관적인데
1: 그쵸.
0: 근데 사실 내 연애는 주관적이잖아요.
1: 그쵸.
0: 판단이 안 돼. 판단이
1: 아주 그냥
0: 안 돼.
1: 이리저리 휘둘리죠.
0: 안 돼. 연애 고수들이 자기 연애를 특히 못해요.
1: 그쵸. 근데 남의 연애 훈수 두는 건 잘하죠.
0: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전문가입니다.
1: 전문가죠.
0: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술자리 토크에서 나오면 진짜 그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검열하는 거 아니에요? 카톡 이렇게 보내볼까 하면 세 명이서 머리 맞대고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일 없어지는지 보고 있고
1: 그때 재밌었다.
0: 뭐 난리 나고 막 이런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1: 맞아.
0: 그러다 결국에는 새벽 2시에 자니? 아...
1: 그리고
0: 진짜
1: 이제
0: 안 됩니다.
1: 헤어지면 또 헤어진 대로 술 마시면서 위로해 주고
0: 재밌어요. 그쵸? 이게 이런 게 TV로 들어온 게 딱 연애 프로그램.
1: 그러니까 1대 1로 연애하는 게 아니라 3대 1, 아니 3대 3 막 이렇게
0: 결혼. 다 대 다.
1: 그러니까,
0: 저쪽에도
1: 다 대다.
0: 이제 후원자들 있고. 그러니까 뭐 저쪽에도 자문단이 있어서
1: 그렇죠. 맞죠.
0: 진짜 이제 훈수를 어마어마하게 둡니다.
1: 그쵸.
0: 거의 집단 대 집단의 연애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런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까 또
0: 맞아요.
1: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죠.
0: 이 대리 협상으로 들어온 게 이제 연애 전쟁이 되는 거죠.
1: 네. 두 번째 소식은 제목이 참 귀여우면서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안 귀여워. 무서워.
0: 아,
1: 애니메이션. 고녀석 맛이 만나겠다.
0: 근데 저도 이 제목이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그래서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잘 가지고지 않았는데
1: 네.
0: 왜냐면 지난주에 토이스토리 저희 갖고 왔죠. 그건 사실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은
1: 그쵸?
0: 느낌이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내용을 봤는데 육식공룡이 자신을 아빠라고 믿는 초식공룡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1: 어머나.
0: 이게 뭔 소리지라고 좀 더 봤더니 이제 육식공룡이 이제 군침을 흘리면서 아래에서 깨어난 초식공룡을 보면서 고 녀석 만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 너무 무서워.
0: 너무 무섭죠. 근데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빠인 줄 알고 그 자기 이름이 만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됩니다. 이름이 만나요. 초식공룡 이름이 만나라서 고 녀석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만나와 아빠 이름 하트예요. 하트.
1: 네.
0: 하트와 만나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본능을 거스른 부자의 어떤 정을 나누는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이 설정이 너무 웃기고 귀엽고 이게 동화래요. 원작 동화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건데
1: 이게 일본, 어느 나라 거예요?
0: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도라에몽과 마르코나 9살 극장판을 연출했던 후지모리 마사야 감독이 잡았다고 해요. 저는 이 두 작품도 봤던 터라
1: 네.
0: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여름에 이제 방학 시즌이 돌아와요. 한 달 뒤면 이제 친구들도 어린이 친구들도 다 방학하고 학생들도 방학해서 아 엄마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죠.
0: 맞아요.
1: 얘를 어디 데리고 가야 되나 어디서 놀아줘야 되나 고민할 텐데 여름에 이제 극장을 찾으시기에도 좋은 영화가 개봉했다는 소식
0: 맞아요.
1: 전해드립니다.
0: 6월 24일 이번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1: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더워지는 날씨 조금은 시원함을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서스펜스 드라마 소식이네요.
0: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실 기대되는 작품인데
1: 오, 정말요?
0: 땡플릭스 시리즈예요.
1: 네.
0: 맨 끝줄 소년.
1: 허, 뭐야?
0: 이게 그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페인 명작 희곡을 원작으로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연극으로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데 최민식 배우가 나와요. 최민식 배우가 사실 예전에 디즈땡에서
1: 네.
0: 카지노란 작품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리즈 오리지널 OTT 시리즈를 나왔는데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처음으로 나오는 작품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어. 실패한 국문과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강의실 맨 끝줄 천재 소년을 알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미스터리 심리 서스펜스입니다.
1: 저 또 팀워먼트 해도 돼요?
0: 네, 하세요.
1: 국문과 교수가 실패할 게 뭐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글을 이제 안 써지는 보수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 가르치시기만 하면 되잖아.
0: 하지만 이제 뭐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작품 영화 감독인데
0: 맞아요. 영화 감독인데 뭐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보단 본인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0: 왜 황동만이 가르치는 일 했잖아요.
1: 아오 맞다 맞다.
0: 근데 감독으로선 실패해서 약간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잖아요.
1: 너무 이해가 되셨대요.
0: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천재적으로 잘 쓰는 애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집착하는 거야.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애. 그러니까 나는 교수고 넌 학생이야. 근데 남자 남자란 말이에요. 집착을 그쵸.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약간 뭐 훈훈하게 그 스승과 제자 이런 마음이
1: 사제가 육성하는 게 아니라
0: 그런 게 아니고 집착 진짜로 광적으로 집착.
1: 경계하고
0: 갖고 싶다 막 이런 느낌으로 집착을 어머. 하는 건데 최민식 배우가 일단 집착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잖아요.
1: 너무 무섭지.
0: 너무 무서워. 일단 나한테 집착하는
1: 나 순간 가둬놓고 뭔가 분만 먹이는 거 아니야?
0: 큰일 날 것 같은 일단 사람이 나한테 일단 집착하는 것도 무섭고 네. 그 이제 맞서는 이제 그 학생이 네. 이제 그 친구가 최현욱 배우예요.
1: 그러니까 이분도
0: 젊음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다른 두 남남 배우가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가 궁금하고 1차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금 교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작품에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다 그렇다.
0: 어쨌건 학생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다 이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내가 좀 어떻게 데려가서 좀 일을 시키고 싶다 네. 아니면 뭐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스릴러답게 좀 더 집착을 하는 건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1: 너무 재밌겠다.
0: 네.
1: 이 그 감독님도 유명한 감독님이네요.
0: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블루스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0: 되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출연했던.
1: 그렇죠. 한지민, 이병헌, 김우빈.
0: 다 나왔죠. 차승원 배우도 나왔고 이정훈 배우도 나왔고. 근데 그 김규태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무서운 거를 그분은 이제 그 따뜻한 작품을 만들었던 분인데 무섭게 따뜻하게 만들면 어떤 느낌이니까.
1: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인간의 휴먼 드라마를 만드셨던 분이.
0: 그 인간의 집착이 사랑도 집착이 되면 무섭잖아요.
1: 그쵸.
0: 그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최현욱 배우도 사실 이제 약한 영웅 시리즈에서 굉장히 이제 박지훈 배우와 호흡을 맞췄을 때 저는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 네.
0: 김태리 배우랑도
1: 맞아요.
0: 25 에서도 되게 청춘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민식 배우와 또 어떤 합을 만들어낼지가 너무 기대됩니다.
1: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배우겠죠? 이렇게 뭔가 까불까불 개구장이 같으면서도 한쪽 면 보면 되게 반항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최현욱 배우가 그런 배우인 것 같은데.
0: 근데 하지만 과연 최민식 배우 앞에서
1: 그러니까.
0: 얼마나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이게 이제 6개짜리 시리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가 돼요. 26일 날. 근데 저는 이제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에 뭐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작품이 나온다니까 아마도 주말에 정주행을 하게 될 것 같다.
1: 자, 믿고 보는 평론가님의 픽 들으면서 이제는 노래 듣고 올게요. 팀엑스 한 번쯤은.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드라마일까요?
1: 저희가 그 신작 소개 때 한번 다뤘던 작품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작 때 다뤘다는 게 이제 기대작이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라고 싶을 때 다시 끄집어냅니다. 제2본부에서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0: 아, 맞아 맞아.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니, 확실히 평론가님의 픽이 다 뜨더라고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끝났어요. 공영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신입사원 강회장도 지나가던 듯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완전 인기예요? 화제작이에요?
1: 저 기대 요소가 사실 많았던 작품인데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회장님의 혼이 네. 20대 전직 축구선수의 청년과 바뀌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근데 바뀐다고 두 명이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회장님의 이제 코마 상태 그러니까 회장님의 혼이 들어온 20대 청년의 몸만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0: 완전히 돌아가신 건 아니네.
1: 네네. 아직 네네. 분명히 이제 뭐 알겠지만 네네. 엔딩 되면
0: 다시 살아나시게
1: 양쪽 다 돌아가고
0: 내가 너를 지켜봤다.
1: 맞아 맞아. 그런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네. 다른 결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사실 웹소설 웹툰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회빙환, 회기빙환생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그대로야. 근데 정말 연륜이 풍부한 회장님의 혼이 들어와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다. 이러면은 뭐 그런 사실 그런 20대가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 근데 다 알아. 이 회사의 핵심 내용이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면은 이길 거라는 것까지 알아. 그런 신입사원 인턴 사원이 있다면 당연히 신입사원이 되겠죠. 정규직 채용이 되고 이후에도 이 회사의 회장단 사장단이 모두가 찾는 그런 삶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게 요즘에 약간 트렌드한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준영 배우거든요.
0: 아, 연기
1: 이준영 배우가
0: 이준영 배우 최근에 군대 간다 하지 않았어요?
1: 이준영 배우?
0: 아니에요?
1: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알겠어.
1: 근데 이준영 배우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하는 게 사실 저는 폭삭 소가수다의 금명이 전남친 환승연애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울면서 헤어진 첫사랑. 아니 꼭 그렇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첫사랑은 대학 가서 만난 뭐 꼭 결혼할 것까지 하다가 그러니까. 꼭 대학 때 그렇게 헤어져요. 그래서 진짜 펑펑 울면서 헤어졌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공감이 되지만 그 뒤에 이제 김선호 배우가 오면서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0: 그렇다.
1: 이번에 이준영 배우가 확실히 본인의 인생 캐릭터를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혼이 들어온 회장님은 손현주 배우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준영 배우가 연기해야 되는 거는 손현주 배우의 혼이 들어온 이준영을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1인 2역에
0: 얼마나 어려웠을까.
1: 어렵죠. 대선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0: 네.
1: 이준영 배우 7월 21일 입대 나답게 다녀올 것이라는 말을 했네요. 갔다 그러니까, 와야죠.
0: 아, 최근에 SNS 저 진짜 SNS 너무 많이
1: 하고 SNS
0: SNS에 이준영 배우가
1: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배우들의 삶을
0: 직접 손편지를 써서 올렸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 다들 다녀오는 날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작품 수도 줄고
0: 가야죠.
1: 있고 그쵸. 근데 이렇게 잘 되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잊혀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0: 그 있을 수 있죠. 네,
1: 근데 이렇게 마지막 작품 흥행한다? 그럼 너무 좋죠.
0: 또 다른 배우들 처럼 또 뭐 한가 하나 찍어놓고 가지 않을까?
1: 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요즘에는 아저 이런 말하면 혼나는데 예전 저희 때에 비해서 많이 짧아져서
0: 나 때는 말이야.
1: 아 요즘에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간다고
0: 그렇죠.
1: 아유 이런 말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해서 저희 대학생 그 가르칠 때도 항상 조심합니다. 너희들 군대 가면 뭐 이런 말하면 표정들이 어두워져서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신입사원 강회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 치트키 조합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하잖아요.
0: 네.
1: 원작 웹소설 작가가 상경 작가인데 이분이 쓴 웹소설이에요. 똑같은 신입사원 강회장도 웹소설로 인기가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한번 맛을 봤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을 겪었잖아요.
0: 네.
1: 드라마화 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역시도 사람들이 신입사원 강회장도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안팎의 시청률을 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흥행 비결은 뭐라고 보시나요?
1: 이거 보면서 굉장히 네. 약간 속도감이 있거든요.
0: 아.
1: 그 속도감 하면 저는 이제 김순옥 작가를 떠올리는데 왜 펜트하우스나 뭐 이런 작품들
0: 아 그렇구나
1: 숨머 타면서 봤던 근데 이제 작가로 그쵸. 참여한 건 아니고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으니까 그런 호흡법을 가장 많이 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연출자가 되게 좀 저는 좋아하는데 그 계속 공동 연출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작품이 있었고 최근에 마이유스라는 송중기가 나왔던 작품이 있었고 그 전에는 기상청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 그게 하얀 차를 탄 여자예요. 이게 정여운 배우가 이정훈 배우랑 출연했던 작품인데 막 흥행한 작품이 아닌데 영화제 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누구야 했는데 아니 찾아봤는데 90년대생인 거예요. 90년생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입봉작인데 영화가 너무 잘했다. 근데 이름이 고혜진 감독인 거예요.
0: 모자무사에 나온
1: 생각하죠.
0: 네 제작사 사장님
1: 강만근 배우가 네.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 고혜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혜진 감독이 너무 약간 익숙하니까
0: 너무 신기하다.
1: 근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는 혼자 연출한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 또 작품 잘 되니까 야 90년대생들이 이제 왔다.
0: 진짜 왔다.
1: 80년대생 이제 슬슬 이제 물러나야 되나.
0: 간다.
1: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보고 있어요.
0: 간다.
1: 이 드라마의 약간 흥행 비결 말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고구마 없는 사이다 전개. 이게 예전에 이제 작품들은 영웅서사를 보면은 고난을 겪고 이걸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 하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요즘 드라마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생략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회장님의 혼이 들어왔잖아요.
0: 네.
1: 막힘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있어. 지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게다가 금고까지 돈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게 뭐 잠깐 어려운가 싶으면 그냥 다 쉽게 해결하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요즘 삶이 힘들잖아요.
0: 네.
1: 근데 드라마까지 사실 그걸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인데 그냥 보는데 기분이 좋다. 그래서 시청률이 이렇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게 바로 도파민이 아닐까. 안 풀리는 삶이 여기서는 너무 확확 풀리는 게.
0: 정말 통쾌한 사이다.
1: 맞아요.
0: 그런 작품이.
1: 나도 저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나에게도 회장님의 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기 어디 지금 뭐 많은 주식에서 잘 되고 있는 회장님의 혼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불장에 한번 벌던 거.
0: 새 회장님. 이 회장님.
1: 행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리만족이라도 느끼면서 기분 좋아 보려고 합니다.
0: 2000번 쓰시는 보기님께서 화제작 너무 재밌어요 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화제작 이야기들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보기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 혼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바쁘게 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0: 네.

0: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지금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바쁜 것 때문에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우리 문화평론가님께서는 쉼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한 주간 잘 쉬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우리 평론가님 보내드릴게요. 유키스 만만하니.

유키스 만만하니. 5754님께서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복디님, 이은아 안나님 수술 잘 받았어요. 모든 분들 감사해요. 너무 다행이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나 보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1967님, 행여와와 함께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번 주 불금에 공모전 심사 결과 나옵니다. 심사 결과 나오는 날이 다가와요. 어떤 공모전이지? 너무 떨리겠다. 1967님께 좋은 결과 있기를 복디도 응원할게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내일은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원 서재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내일도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럼블피쉬 으라차차 띄워드리면서 복디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롱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롱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7: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0: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어나라. 세상에서 제일 듣기 힘든 멜로디, 매일 아침 울려대는 스마트 알람 소리. 5분만 더, 아니 10분만 더 그 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괴로운 일어나라와 알람 소리를 이겨내고 일단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요, 움직이기 시작만 하면요, 언제 내가 그리 힘들었던가 하루를 시작할 생기가 금방 차오릅니다. 그게 또 익숙하지만 참 고마운 일이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